0: 이 다만한 놈을 몰라서 말이야.
1: 그러면
0: 기억을 코스는 비슷하지. 라디오는 기름도 딱 하.
1: 쇼바라 피스.
0: 그 동네 그만. 아까만 안 됐으면 살때